생기나 보초라 참디 테스트리 슈기 다리표 야당이던 야당아 중앙수 랍니 메타 변다순배 체 인슈축 지등이던 인슈차주 진행하위에 체 적성 레사 화베진기 베게룽디 레림카 이장시 슈기 레림카 나가 유골갑니 추조 찍다 까망아니 니바파 까망압 중앙에 링 FM 메가하트 야춤에 숨다 치앙아 치앤네 베자카 슈두 좀더 세네 그래

0: and take it. Lalin so to me, Ningurta, Kibusum, Lamim, so to me, Ningusha, so that Yirimba, that in a machine, Chindruta, any chair, Kadu Kadu, the Lusit in the dark, Chandu, the same Yamin, the Kadu, the Lusit, and we are it. Tatella, Sutan, the Jewan, the Tag and North, Hamja, Togan, Togan, Zunaya, Ludon, Long, the Susum, Kiawan, and Telamo, Jessa Lalin, from the Salalin, to Nibati, Rangi, Tatella, Hagway, Chandu, the Chandu, the Summa, your Lost Chandi, Yamin, the Tala, Rangi, any Telaya, any Rangi, Longulia, he in Nipugeta, never Kiawa in the Sane, take you there to say the Telaya to Kongo Chiaro, in the Yongyang in Yangayorti. Any Dean Rangi Longula, Dabe Thor, the Kunsona, take you there to say the Tala Mithor. Tado, Laya, Simjan Telaya, Rangi Luda, Dabe Luda Longuda, two Tedal of Master, two Sum to Sabe, Geresawa, Namja, Kansa Tala. Shetabane, Ningi, 但 digi, Ningi, Mikosabutan, Lambasia, the Namni, thank you, sir. That in it, Gershi, Dalan, Minyan, Nasa, what told him several of Kanaya. Can best and get lions in you and there was Yasa Lani in Infant. Yan, Hansan Gershi, Dalan, Minyan. That, any Ralayaki, Minyamba, or the Naba Nasa, the told him several of Kanaya. Or Telaya, Hunger Sim, Gishisan, Mikiba, Laya, you send Jan Telaya. Rabbe, can best them give it one. Any same day, Tiniki. Rabbe, Rala Yakin, Kawashing Egg, Rabbe, the Minibus Song Egg, same day, Korangi, Yende, Rampa, give it one. Any? Oh, Katuri, Rangi, Rala Yaparu, the Kawashavalaya, any person we give a chip with on him. Can best them give land.
1: That's Jebber Chebati, Jessagalani. Ten, Droman, Dubu, Usum Gashiki, Town and Tushin, Singer Manaya. Tell a gay shaking to see you couldn't do a jessa lane in front. Simjan Gush, that Reta, draw mango do the usus. Simjan Gushiki, any Sosolia, Maga Cheney, Rangi, any Pekansa, Tune, that Sosu Pekansane, Tudy, any Petsinga Mawa Chunayas, Tellaya, the Trusting Mishiba. Hagartoya, Simjan Tella, Rangi, that be Sang Nyung, the Sang Tungi. Tanga Santo to Chingegi, Gereshini Yasambe, Dushi Gitane, Tella the Kongruki Jutsala, Hakatuya, the Tin Chambetane, Nabe Serenian Lichiada, Nebe Gansambe, Bekato Til Toyada, Dagana Chingi, the Serenian Lichiada, Kugati, Malaya Junju Chingegi, Tata Nebe Sang Chungegi, that Yusin Chen Telatan Yunguari, and this all in the Tan and Yes Serenian Lichiada, Chinge Gansan Toyaga, Gereshini Momadi Insambe, Dushi Kini, 아니 다동배 그거 전부 찍고 그래서 온다. 그거 전부 찍네. 대령 뉴브를 채바니 개살 라는 게. 다라 다신도 따와 따와 채네. 지 마을바다 민탐바 망고시 채바 주나요. 빼나 그다음에 롱내 더비 더베 푸 아니 스팸 메데와 차네. 빼 마탈이야. 그다음에 푸베 마리아 미네 찍. 매 칼은 미년 받아 지 마리아 배 너도 손에지 충분히 있나요. 마티 푸텔라 그다음에 사과도 싸워 찍으려 마도 콩을 남겨 말아봐. 어때 대신도 랑게 펜타샤니 그다음에 펜타다베 미시기 랑라베 다신도 다 민선바 쳐봐 찌선바시 중나야 달라야 미초와 사과도 싸워 쳐봐 제사라는 인성인 바다 대네 랑다 냐반 펜 멘베 겨우이 나제왕기 녀들 쳐나야 라마신도 귀배 등이 쥬를 내봐 제사라는 인성 다 랑다 냐반 김이 랑래 멘베 겨우 가야롱어 시기 아니 나제지 왕게 랑래야 원남바 나서네 녀들 쳐봐 중나야 달라야 라르 초월 미치봐 그다음에 당아 당아 때문에 라마신도 휴발 챔비 권에 대 당연히 쥬르 대 꿀대 다 쥬르 남을 잡아네 개세지 라는 인성 다 대인 제게 간다 다베세 집에 정주고 쌤 권배 내가라 아니 그다음에 유쌤제 찾아와 라라베 나 롱주르 차와치게 랑게 루소르 차와치게 랑게 배 땀년다 차와치게 어 하고 다가는 시기에 랑게 배 진지 땅 차와치게 진례 롱제 차와로 서고 다 딘데기 그다음에 미유바 미유바 내가 근데 총소나 대인 내가 올라 애네 광주 시장도 못 온 와 사과도 그다음에 싸워 공고야 와 니들 때만 이봐 자화 도시 다들 내 대신에 서양 방식 다도 미인이 삼신 내가 경기 답장 라 로군 뒤도 다라 렌지 신부매바 계산 라는 인수 단 니 쇼로가 니단 니오메 쇼로가 찍히네 쇼로가 니부 때기 다야 말아서 답에 하자 귀에 내가 올라 야 답에 정주 쌤기 냠린 편줘야게 나 냠린 냠야게 내가 찍여 봐야 하자 저러네 내가 올라 야 정주 쌤기 냠린 냠줘야게 깬직 제임 비와 근데 인도산에 하자 귀보다 하자 저러네 내가 니부터 야 니부터야 개참 보인 봐 와 근데 인도 나 방고 하자 귀에 내가 올라 아니 최게 냠린 마냐 봐 제 고래서 이 컨데레스라나 차지네 그다음에 소고기 양품 소고기 품배 타라 투다도 미천다기에 냠주 시에네 미장 냠아치바 다 대단도 마세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섭챔부 떡 대단도 마세 되지 장 때문에 여대바 다 진대기 배 깨민 괴미 냠 타고 지기 내걸로 줄송 나야 쓰다 진대기 내걸로 줄송 나야 따장 로군 대인 내걸로 다 내 최측이 여러 개 차례지 마탑 교부 든데 차수 다 깨민 금이 교부 든데 차수 산에 쌤 하장 쉽네 애니 지금 최려야 그 다음에 가시오 우리 그게 태송 사야 서로 지금 최려야 마대바 끼야 서로 든데 미시바 나라야 조합군지 그다음 어떤 조합군지 배 민두배 애니 동해기 주 띠과다 그다음 다가는 신기 대부 애니 어 동해 어 대탐자로 애니 나라 다답해 탑교부 그다음에 깨민 금이 냠 타고 여대바 디가는 샘자 탐색이 동해 주다 잡아도 디가는 민버체 디가는 민이 샘자 타다가 동해 내 동해 입직 그다음에 샘자 더 타다가 디버도 동해 아니 다라 렘버 체징 숨버 렘버 내버테니 계산이 라는 인소 그래서 소소배 그다음 귀자로 싫어 내가 준비급을 어 더도 샘자 샘집에 동해 그다음에 주다 잡아 상황으로 랑드 랑도도 술 랑데 그다음에 심지어 탐색이 배 동해 등에 동해 뒤에 배 거셔서 영어 쳐서는 아니 뭐 장고 그래서 아야 가장 저번에 내가 불러 냠낸 체보야 송아 이 냠바라 차신 로만 지우드 남도 보이 남자 법조자 시베 뺀저 님부 메시네 캥범매바 개살라는 인송데 아야 나란즈 미치소 나라래야 소소야 미천부 차네 미천부 차네 냠자야 천부 차 로아 망부야 지우드디 소소를 배 구글체 남도 부인 너단 자와 뺀소 농조에 전부 차 딘데지기 다 내가 중에 내가 딘데기 다 내가 내가 라다 딘데지 중에 내가 라 야 어 가시오래 그게 소소 배 자와 남도로 배 전부 차네 연배 걸로 야 최바 제약이 내가 연구요 어 딘데기 내가 라 이는 최 제벌 미치벌 라야 그 다음에 시벤 저거 시선배 상부시 연하야 tar da be tumye yeren şeyle madde be yin samba çedi. Sibe penjor çe samba şey yana ya. Teda la nimbu mebar. Tebe kones. Ene kemba meşe badi. Gese gelane yin son. Dene. Ba çadan ki nimbu den ya. Ram çadan mong son ki da nimbu çıda da dinzü son yimbra. Rangi şedan çavu matu na. Şirir çavu tüyşin pevan yürüs. Çeşir çamda nimşi mokun ki rengün de ve gese lanı yin son de. Marazo rang da şen. Sama lalı ya suya matewa çingedi kagi şiki arasılana nyumumbe şiki arı. Nyumumbe sava de ya çadan monsun bu deyim bari. Da deyin lanı da kongru maranzulu geni yombe kabla. Yani da kongru lı ya kuga deyü yomarı son arı. Deyin lan. Sosolu ya mi da nöbe geni yombe kabla yani kongru sayın bur ba. O dindeki da kongru sayba yine yani kongru sayın nimbu çene yomarı. Penda yomarı son arı. Karayasılana dan kongru güne lande ene paru bu tü tuyaşı da paru bu rangı zavu tamşalı kongru zon tuyaşı zavana yomarı şabarı kende resulana rangı gülü yödengegi dan be şedangı zavu di mündü ki paru tisi du gira çisi şedangı zavu tü mısı paru tisi du şirü gü zavu doya çene yomarı tele dünce indü zane dan şedangı nangı şedangı zavu ya ve kuga mizim var ene şedangla pa nāpa tēntu pūkē tā kāp mīyā wā āni rādāmbē tērē tōtē chāmbā tā nīngjī āni ñamlī yuntū kē kūgurē sōn o tīntē yīndū rāngi shēdāngi tāwō tī jomyā kē chē tū chāmbā tā nīngjī mōgūng kē pūr chē nē āni rāngyū nduvar chē pā tī gāsā kā lāngā yīn sōn rāngyū kī shēdāngi tāwō nduvar chē pā tī nī gāsā lāngā yīn sōn rīsōn jūshū kū tōne nāmbū sōn wārē kōngru chāni pāyā yā wārē sōbā kōngu kūrē sōn wārē sōbā kōna sōbā ñamlī kī tōne Ani, kanda, kadambe, muna chane ki sebe nyamlin ki tane, ani, paru ki zawo dutu gure. Chamba da nyingzi da sebe nyamlin ki tane zawo dutu gure ma to kongru zawo dutu ba yungu ma re. O dende yindu, shetan la ya kub chingi yo ma re son. Dene dosha ki nimi son yin ma re. Dewe yende, lenze chudan ra. Shisam che shing seba pewan ju. Kaan la shensha kiewe ngubu nam, cha la pongo jese la ni yin son di. Dewe pinzo, dewe yende nam, dewe pinzo. Da ngaran su, dabe suk da ti ru reshe ene dewe yönde jisa be sambushi yönaya o te tela mikbe dabe chaksin chaksin di tenba yina lenze chudun o nanshin ngomya kene yaw ma reson ware daba lo ngomya yaw ma re dinde yindu dabe lenze chudjeba nanshin jisa dewe yönde jisa jebe tsuyi laya seba pewa yungu res jisa jejin seba pewa te dabe kanla mikne 现场

땡 그거 바탕 롭조 미나 쉬노르 데와 강이야 쭉 미투 빼 밤에 랑기 죽을라 롭종기 샤겐 준준이 앙탕구인 태양 죽을 롭차 켈때 로위엔 피와 참기 롭종 기 샤겐 준바 멘바 죽을 롭종기 주림 괴죽바 숨라 개쿨 남의 남규 사과도 두고 강물라바 땡이 마오오빠 남카르기 개외 전부 민규 여바식 인맨 토라 투삼 야야 나루 시 잠댕기 파마 창마 르큐 슈와 라소 탄다 생기나 봐 생겨 초라 다리에 사다 보니기 믹스에기 레딤 토 로충디 개체 당신 당 대예 란돌 최초 그 담주에 또 잠시 인근주 슈차바다 표시 인근주 슈주 포탈라이 체네타 아주 파킴 세베 표시 가지 인근주 슈인 세로나

탄다 나죠 파김 타 네 제가 조세베 푸셰 카치 센트 바타 테다 챵치기가 카샹치어 농지카닝아 주피글림 찾아 뉴디 슈차위 남발링게 초가 조데림 세세나와 투체 슈교다 사니 양 슈저 지다가메가 토간 조데림 토케아 투치티 슈기 슈데지아그